0: 지금 그거라. 주심에 우태양 양차 104 메오의 메오.
1: 하지 마오나네. 예, 실수하는 to the DOT. RP is not responding. Will respond if needed. Initially thought subject was attempting to light a bush on fire. There's nothing currently on fire.
2: 네, 저는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보고
0: 싶은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보고 싶은
3: 보고 싶은 보고 싶은 보고
4: 2AC, the check's okay, they'll be getting here, and I'll be in right, y'all.
3: Same on that.
0: Sparks 101, you clear everyone off the shots call, you too.
3: Yep. This.
0: Thank you.
1: Sam 395 Fisher, Sam 395 Fisher.